0: 알던데.
1: 잠시 지르는데 알고. 그러니까 멜로디나 보사.
0: 세렐라 밤바라. 나도 때 보에 빠라. 세렐라 밤바라. 나도 때 보에 빠라. 이야, fuck el estilo. Fuck el estilo. Fuck el stylist.